0: 기록 어디로 빨라 에이 누구야 이 허리에를 걸러 눈이나 위로 나 부러워 작가가 얼굴로 뺐어 하늘로 쓰여나오고 하늘을 걸러 눈이나 위로 나 부러워
1: 하늘은 못 써